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20년이 걸렸다고 담담하게 말하죠. 진짜 실력은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얻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노력은 적게 하면서 결과는 크게 얻고 싶은 마음, 욕심. 그 욕심이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지름길을 찾죠. 그런데요, 지름길에 눈을 두는 순간 정작 걸어야 할 진짜 길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요, 내 자리에서 정직한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걸음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는 일건수입니다.

믿음의 모험 김명식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천분의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름길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지름길을 찾지만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오프닝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좀 쉽게 얻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들을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여기에 합당한 정직한 한 걸음을, 정직한 노력을 우리가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걸음이 지금 당장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 더 나은 나를, 더 괜찮은 나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퀴즈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프닝 퀴즈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병영 씨, 강공금 씨, 몸에 좋은 균 박병균, 우리 진갈래비, 그리고 박병현, 그리고 9178 정명희, 이병욱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영어로 꿈을 꾸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던 건디는 진짜 길을 찾으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직 멀었다. 영어로 꿈이 잘 안 나오더라고. 예, 영어로 꿈 어떻게 꾸는 거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더 나아갑니다. 예, 왕도는 없다. 이런 말씀. 예,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도 체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사랑과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출석 체크 미션 달려가야죠, 그죠? 어제 110분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130분, 예. 130분 갑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이 나가는 가운데에 과연 130분께서 출석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인지. 가야지, 가봐야지.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자, 지인들도 쓱 데리고 오세요. 사돈의 팔촌까지. 미션 성공 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양명화 김병의 015상 이찬영 입장 출석체크 미션 중입니다. 오늘 130분

8900 우리 아기와 함께 듣고 있다는 이병현 이은혜

자,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 텐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출석 체크 미션 중이에요. 예. 우리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이 여름 뜨겁게 뜨겁게 우리가 함께 모여보자라는 취지로 서머 스페셜 맞이 미션 출석 체크 미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110분 미션을 달성을 했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오늘 130명, 예, 130명의 출석 체크 미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안 찼다. 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예, 멘트부터 밀어넣고 찬양 가려고 예, 시간을 미리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의 경희씨 7635님 77011 은혜롭게 잘 듣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처음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왔다 왔다 잘 왔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6424님 정수아수아수아수아와와와 차 타다가 커피 쏟았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수습하면서도 출석 체크하는 나 대단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허벅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뜨거운 거 쏟으면 큰일 나니까 수습 잘해주시길 바라겠고 잘했다 정수아 잘했어요. 자, 찬양 이어갑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초 이후에 딱 끝날 거예요. 원래 미련 없어. 네. 쿨하게 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명 돌파. 50명 남았습니다. 목표에 50명 남았어. 시간은 1분 30초 남았어. 단문을 신고 시합 공급하래.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The Worship Abel의 추억하시길 가는 거 저랑 함께 만나보면서 출석 체크 미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막 그 우리가 그 막 어떻게든 막 성공하려고 막 끌고 그런 거 그렇게 막 좋은 모습 아닙니다. 공정해야지, 그렇지? 무엇이든지 공정해야 돼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과연 이 두 곡 가운데에 두 곡이 나가는 동안에 오늘의 목표인 130분의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도착을 하셨을지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30분 실패하면 다음 주에 또 130분 목표로 날려가는 거예요. 뭐 예, 우리는 뭐 저기 채워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믿음이 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00명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일단 130분부터 갈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님, 마감 임박이라서 그럼 빨리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라고 마감 전에 도착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승기승기 증승기스도 내가 왔다. 조금 늦었다잉. 예, 잘 오셨고, 네, 잘 오셨고, 김병혜씨,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미션이 달성한다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출석 체크 미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104명으로 실패! 실패했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뭐 괜찮아요.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미련 남기고 뭐 이러지 않아요. 질척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실패한 거는 실패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죠? 성공하면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아, 풀 죽은 거 아니에요. DJ 뭐 서운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다음 그 저거를 확인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예.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톤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요? 야, 아니요. 왜? 괜찮아요. 왜? 항상 그대로인데. 아, 잠깐만.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잠깐입니다. 순간적으로.

추스리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에 이제 130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성공했어요. 어제는 110분 성공을 해서 오늘 130분으로 치고 올라가 봤는데 실패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게 다 여러분 때문이다 라는 말씀까지 아니 맞잖아. 아, 여러분들이 문자 안 보내주셔가지고 출석 체크 안 해주셔가지고 청취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지 뭐.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약간 좀 그랬네요. 예. 제가 잘해야죠. 제가 더 잘해야 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지? 예, DJ가 더 열심히 하고 해야지. 예. 어딜 그 청취자 탓을. 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해야지. 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 제가 지금 그 다음 거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김호르명 씨가 책임 회피가 대단하시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아, 회피 아닙니다. 예, 아,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공식 오피셜한 그 단어를 쓰시면 제가 많이 놀라요. 예, 깜짝 놀랐네. 책임 회피 아닙니다. 책임 회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충현이 누나, 피디님 제 문자가 안 가나요? 3일째 안 불러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충현이 누나. 예, 그럴 리가요. 예, 우리 충현이 누나,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갈게요. 몇 번 실패했는데, 오늘의 말씀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미션 오늘 성공 못해서 다섯 분께 선물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전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은

네 자로 끝나는 이것은 무엇일지. 아, 우리 꼬미꼬미 쪼꼬미 우리 아가들 신생아 정수리네라고. 꼬순네 꼬순네 그제.

자네에 등장하네요. 예. 윤신의 등장, 윤신의.

말자 팽말자 팽팽팽팽 팽말자. 아 바통 아닌가요? 라고. 경주에는 바통 빠지면 섭하잖아요. 바통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네 자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려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 우리가 이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한다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아우 조금 힘들면 아우 주저앉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참고, 오래 참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또 한번 뛰어보고 그 모든 것이 뿅내다.

아, 근데 나올 곳 하나 왔어.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더 크게 얻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이런 욕심 때문에 지름길만 찾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인내로 내딛는 그런 한 걸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세요.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느낌을 시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멀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극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3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오늘의 오프닝과 오늘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노 시간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찬양을 들려줘요.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찬양을 한 곡 부를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성대 컨트롤로 소리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그 말았다가 말았다가 말았다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 들렸다가 들렸다가 들렸다가 하는 것처럼 잘 메꿔주셔가지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불러볼 찬양 악보가 지금 제 앞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야, 요거는 좀 요 코너에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왜냐면 조금 이렇게 박자가 빨라요. 예, this is BPM이 한 3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면 예, 그 성대 컨트롤 하다가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이게 DJ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그 예 선곡을 해주셨어요. 뭐 어쩌겠어요. 해야지. 예, 뭐 하라면 해야지. 자, 요 곡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음 한번 잡아볼게요. 쇼 이걸로 갈게요. 자 에코도 좀 주세요. 적당하게. 좋다 좋다. 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전 하늘 밝은 양 르듯이 주저한 하늘이 어떤 애도의 선택 빛가운 거리와 주의 그게 뜬 곳 상에 내리라 놀라

0: 宇宙의꿈을일어나서는역오내아이이때과근바로나로주의고일어나능력으로리라이땅의과회복은바로나로때리이땅의응과근바로나부터때리
1: 여기까지입니다예아여기까지고이게곡이좀기네 좀길고빠르고아주난리났다아주그냥예자과연제가불렀던이찬양의제목은무엇일지정답을남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건디니가고생이많다그러니까아휴오늘같은날은정말고생이다진짜그죠자119불러놓을까요라고남겨주신분도계시고요하지만평소에어떤좀단련했었던복식호흡과어떤그런것들로 This is fair 형으로말미암아요곡도무리없이좀소화를해냈네요네소화를해냈다이런말씀감히전해드려봅니다자과연이찬양의제목은무엇일지정답단문50원샵0981번으로남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0: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이제 오늘의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전주, 뜨거워지는 찬양.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바로
1: 나로부터 시작되니
0: 였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로부터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병욱 씨, 와, 정답 문자 왔다. 고마워요, 건디. 잘못 보셨고요. 매번 뿅욱 씨한테는 내가 미안해요. 예. 이런 말만 하게 돼서.

소리엘의 선양 나로부터 시작 되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언제나 예,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그 대학부 예,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그 주제가였어요. 주제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는데 아, 그때마다 굉장히 뭔가 뜨거워지는 풍운의 꿈을 하는 스무 살에 그죠? 예, 탁 부르면서 꿈을 키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이 곡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나라고 이평욱 씨 남겨주셨는데, 아, 지금, 매번 공교롭게 좀 타이밍이 잘 안 맞는데, 아직 안 갈 거고요. 예,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병욱 씨 문자는 항상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를 좀 잘 좀 보내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커피 쏟으셨던 우리 정수아 씨, 벅스벅스 허벅스 괜찮냐고, 예, 좀 안부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차에만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SS 커피 방향제가 지금 됐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 커피, 아메리카노, 예, 쏟으신 거죠? 그럼 천만 다행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렸었나요? 제 머리에 그 커피를 한번 쏟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아,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 이거 지금 풀까? 10시, 2부 때 풀까? 근데 뭐 쉬는 시간에 그 잠깐 이렇게 좀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예, 잠깐이지만 숙면을 취할 줄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가 이렇게, 뭘 뿌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깼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학생분께서 뭐가 걸렸나 봐. 자기도 다리가 걸렸나 봐. 걸려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커피를 제 머리에다가 쏟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냉커피여서

다행이었어요. 여름이어가지고 지금 정말 다행이었죠. 안 그러면 다 벗겨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 쏟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참 애석하게도 라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라테를 그 우유가 예 첨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머리에 쏟아가지고 예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좀 향긋하지 커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괜찮아요 예 뭐 커피향 뭐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식사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약간 그 화장실에서 날 법한 그런 냄새. 나는 거예요. 그 우유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 내음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하게 좀 이렇게 귀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그 라테를 쏟으시면. 빨리 이제 저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든 하면 라떼는 안 돼. 그래서 아메리카노면 천만 다행이고. 근데 아메리카노도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아메리카노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좋았던 기억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저기 학생분께서 예 그 학우분께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예 그러진 않아도 괜찮은데 본인도 머리에는 처음 쏟아봤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예 괜찮았어요. 지금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듣고 있겠지 뭐. 예. 이 세상도 마음의 짐을 천국으로 주님 앞에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이따 다시 만나요. 알았죠?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날 살아갈 때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궁금하고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또는 종교생활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 내용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일국의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됩니다. 솔로몬은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이고 또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왕인데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종

0: 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도 본인은 왕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종을 자처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도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쏙 들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이 동하여야 한다라고 치부하고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열심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거통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3: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며

0: 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온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 세대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소서. 전국 수많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단기 선교와 수련회,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소서. 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많이 산 거 아닌가요? 그죠? 어, 그 정도면 이제 그 대강 다 아는 거지 우리가. 예, 느낌적인 느낌을 다 아는 거지. 그죠? 강도 만난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얘기 좀 풀어드릴까요? 강도를 만날까봐 했었던 이야기는 있어요. 강도를 만나진 않았고 만날까봐 했던 그 제가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유럽을 가면 소매치기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프로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실패하면 쏘리 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웃으면서. 어, 너무 어이없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되게. 특히나 파리에는 되게 많대요. 그래서 너무 잔뜩 걱정을 하고 제가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염려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파리를 가면 내가 소매치기는 무조건 조심해야겠다. 요 생각만 이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그 숙소 안에서도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분산 투자 아시죠? 분산해서 다 이제 숨겨놓고 예, 귀중품들을 그런 걸 이제 에코백 하나를 쓱 들고 갔는데 그 에코백을 손잡이가 조금 이렇게 길이감이 있잖아요. 에코백은 그거를 두 바퀴 반을 손목에 돌려가지고 에코백을 두 바퀴 반을 돌려가지고 꽉 잡고 전완근 예, 힘들어가게 꽉 잡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파리를 돌아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옆에 분이 옆에 있는 함께한 일행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황급하게 제가 저지를 합니다. 예, 그 핸드폰 들고 간다더라 이러면서 핸드폰도 내리게 하고 사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파리만 엄청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행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더 약간 좀 그 좀 내 마음이 좀 공허하고 했던 건 소매치기 많다며. 예? 소매치기 많고 그 많이 한다면서. 근데 나한테는 눈길도 한 번 안 주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조금 사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에코백이 그게 막 있어 보이거나 뭐 행색이 뭐 되게 뭔가 좀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두 바퀴 반을 돌려서 다녔는데도 아무도 예 눈길을 안 주고 그랬었던. 그래서 다행인데 약간 DJ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공허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강도보다 더 수상해 보였을 때, 그거네. 나를 강도로 봤구나. 쟤 이상하다. 그랬구나. 이제 풀렸네. 이제야 됐네요. 그런 거였구나.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제가 좀 수상해 보이긴 했어. 내가 봐도 내가 좀 수상해 보였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뭐가 풀리고 시원해지네. 근데 그날부터 몇 년 동안 그게 좀 굉장히 그랬는데. 자, 윤미호 씨, 파리에서 핸드폰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파리 계획하시는 분들은 있어 보이게 다니지 마세요. 세수도 한 이틀 안 하고 그래야지. 나처럼.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세요. 그럴게요, 진짜로.

경험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3965님, 지하철 티켓 끊어주는 거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저 당했어요 라고. 아, 우리한테 내가 티켓 끊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 쓱 와가지고 가져가는구나 쓱.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10시 19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965님이 아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하철 티켓 끊어주는 거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저는 당했어요. 요거 그 뒤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티켓 끊는 기계가 사기였다고. 와, 이거 이게 뭐야? 티켓 끊는 기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 대단한 와. 그래가지고 그 카드에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요 그 금액을? 와, 진짜 대단하네. 와, 정말 무섭다. 아니,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저기 매표소 쓰기 이렇게 가가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뭔가 소지품을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티켓 끊는 기계를 그렇게. 야, 진짜. 아, 정말 무섭다. 아니, 좀 이러지는 맙시다, 우리. 예. 그 국가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그거.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냐? 티켓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왕복이라고 해놓고서는 알고 보니까 편도 50유로. 50유로면 얼마야, 이게? 50유로면 여러분 얼마예요? 바로 계산이 안 되네,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지금. 50유로. 50유로가 8만 6천 원이에요, 지금. 어? 아, 지하철을 8만 6천 원.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끊고, 티켓은 주는 건가요? 티켓은 주죠. 그러면은 그 초과 금액만큼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건가요? 와,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 권경환씨.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 만나가지고 폼 잡고 모델하고 있는데 마치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가방을 쓱 갖고 갔더라.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본인이 너무 표현을 너무 재밌게 했죠. 폼 잡고 모델하고 있는데는. 아, 네. 저희 그려준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예쁘게 작품에 담기려고 이렇게 포즈를 탁 잡고 있는데 그 가방을 가지고 가냐? 아, 정말. 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안 돼요. 예, 아직도 뭐 소수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 관광 오신 분들 약간 또 그렇게 하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김병정 씨, 해외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 좋다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고 그죠. 예, 너무 잘 돼 있고. 그 우리나라여서 편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천공항 들어오는 순간부터 와 대한민국 엄청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로. 예. 뭐 하다가 우리 얘기가 나가 지금 그 프렌치 토스트, 아, 토스트 얘기하다가 기리기리 정창기리 씨가 지금 토스트 얘기 하나 꺼냈다가 지금 예 프렌치 토스트 갔다가 파리지엔 갔다가 파리 얘기 나왔다가 지금 예 사기 당한 얘기,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얘기, 대한민국 최고 여기까지 지금 흘러왔네요. 아 성령님의 감동하심대로 흘러가는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어디로 저 줄기를 뻗어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툭툭 던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잔잔발의 재미가 있으니까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아, 정규 코너들은 다 이제 그 잠깐의 쉼을 갖고 시원한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그 기간이거든요. 이 여름 극동방송은 서머 스페셜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호흡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까 하니까 샵 0981번 애끼지 마시고, 예, 애끼면 뭐 된다? 예,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긴 뭐 돼. 애끼면은. 어쨌든, 예, 여러분들과 많이 호흡하려고 하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브라운현주, 황현주, 누룽 황현주, 파리지엔건 때문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파리지엔건. 좋다. 그거 괜찮네. 자 김호로명 씨 정선아리랑 신청합니다. 그 이제 그 국악 방송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찬양만 신청해 주시면 찬양 여기는 찬양만 할게요.

자, 찬양 나가는 동안에 우리 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양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예. 자, 서머 스페셜 시원한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귓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풀 겁니다. 시원하게 풀 거예요. 자, 찬양 중에 양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양 울음소리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양 나가볼까요? 준비됐어요?

0: 잡았다 세 글자 적어 놓으시고 자 김수선 씨 잡았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자 갑니다. 5초 후에 갈 거예요. 5 4 3 2 1
1: 아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0: 파리지향이다 파리지향
1: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
0: 오늘 새벽에 프랑스가 또 승리를 했던데 축하드리겠고요
1: 주님 바라보고 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0: 정보가 있는 라디오야
1: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0: 월드컵 8강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1: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0: 자 2011님 축하드립니다 2011님
1: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잡았다 세 글자 적어놓으세요. 준비됐어요? 5 4

자, 3952님 꽉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잡으시는 분이 한 분 나타나셔야 될 텐데, 그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그 본방송이랑 지연이 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1분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 잡으신 분 4783님이었습니다. 4783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놔주실게요. 예, 너무 잡고 있다 지금. 조금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아파요, 양이. 자, 계속해서 뿜뿜 라디오는 뭐 언제 어디서 선물이 팡팡 터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끝까지 또 함께 하시면서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욱 씨. 와, 이럴 수가 있나? 아, 이렇게 선물이 당첨이 안 될 수가 있나? 몇 개 안 보냈어요. 예, 몇 개 안 보내고 그러지 맙시다. 아, 병욱이, 이병욱이.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 위주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2부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자를 또 소개를 못해드린 그 문자들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난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출석 체크합니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요. 뱃속에 새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하야. 아니 금난 씨가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방송에서 연결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둘째 예 아니었나요? 아니네. 지금 이번에 셋째 혹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주 축하할 일이죠. 예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어 이제 또 홍보대사로서 우리 뽐뿜 라디오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뽐뿜 라디오 가족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데리고 와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또 데리고 와주시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건강하게 이렇게 또 무럭무럭 태중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드디어 제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장경화 씨, 장마 기간이라서 날씨가 흐린데요. 피디님 목소리는 밝으셔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중부지방, 그리고 뭐 수도권,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죠. 예, 어제도 엄청나게 오고 있고, 그래서 뭐, 또 범람의 위험까지 예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장경화 씨가 계신 곳도 그 파주거든요. 파주. 그래서 그쪽이 이제 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비 피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여기는 아직 비가 안 와요. 제가 있는 그 경남 창원은 아직 비가 안 옵니다. 이게 올 것 같이 굉장히 습하거든요. 굉장히 습한데 아, 비가 막상 확 쏟아붓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엊그제 예, 습도가 94%인가? 예, 였다고. 예. 92%인가? 94%인가? 그 정도면 거의 수중 아니에요? 수중?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난 습도 가운데 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그 미용실을 다녀왔거든요. 머리 자를 때가 돼가지고.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요즘에 뭐 이렇게 그 피부과나 이런 데 가시냐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좀 이렇게 그 전보다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지셨다고 촉촉해지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름이어서 그런 거. 92%, 94%의 피부가 건조하면 그건 진짜 좀, 예, 좀, 그, 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어떤 그, 이 습도의 수혜를 톡톡히 좀 챙기고 있다, DJ가.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피부가 좀 건성이에요. 건성이어가지고, 피부가 많이 좀 건조하고, 좀, 그런데, 습도가 94%를 때려버리니까, 예, 거기 이제, 촉촉하게 보이나 봐요. 그랬다고 개기름이라고 예 그러지 마요. 왜 그래 이병호 그러지 마요. 예. 자 찬양 이어갑니다. 박형근이 찬양해요. 사랑은 부메랑 같아서 사랑에 가득 담긴 말 해주면 사랑에 가득 담긴 말로 돌아옵니다. 맞아요 이병호 당신한테 하는 거예요.

자, 미소도 한번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미소, 살인 미소 말고 사람을 살리는 미소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원의 해피 비치니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10시 44분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받아보고 있고요. 아, 김화경 씨, 남편이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늘 걱정입니다. 매일 저녁에 정말 녹초가 돼서 들어와요. 옷이 다 젖고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3일째 시원한 수박을 들고 현장에 가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피디님도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든 계절이죠. 네, 뭐 겨울도 물론이고 또 여름도 정말 정말 힘이 듭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건강, 안전,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건강과 안전은 그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위일 때도 한창 그 힘이 들거나, 덥거나 그런 때는 좀 이렇게 쉼을,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 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아,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마음이 또 그렇겠어요. 화경 씨도, 그죠? 네. 자, 우리 남편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예.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어제 운동화 신고 출근했는데, 신발, 양말 다 젖고, 옷 다 젖고, 우리 애녹이 우산 구멍 나가지고 그 다 있는 거기에서 우산을 사줬는데 오늘 쓰고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네요 라고 그거 가져가려고 내가 왜 우산을 예쁜 걸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딱 샀는데 아 펴고 다녀 그냥 예. 비 안 와도 그냥 쓰고 다니는 거지 뭐 예. 비 안 와도 언제든지 그냥 쓰고 다니면 됩니다 그죠? 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뿜뿜 라디오. 오늘의 끝곡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끝곡. 예.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를 또 안내를 드려야겠죠? 저희 뿜뿜 라디오에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별한 또 코너, 바일러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은희의 콜센터. 이제는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신청곡을 불러드리는 예, 그런 코너 함께 달려갑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그 마구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한 분의 신청 찬양을 DJ가 직접 불러드리는 육성으로 그런 코너, 파일럿 코너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예, 금방 없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신청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머릿말에 콜센터라고 써시고 그 다음에 신청 찬양 이렇게 써주시면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신청곡을 DJ가 육성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찬양 담문으시면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그 밖에 그 네 목소리는 됐고 음원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신청 찬양도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예, 그거 남겨주시면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많이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뿜뿜 라디오가 신청곡 안 받기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소문이 다 났더라고. 예.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좀 틀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자, 우리 강동주 씨 시간 남았는데요. 끝나는지요? 기억합니다. 끝날 시간 됐습니다.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적군의 화살이 빗발치는 성벽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가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웃을지 모르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운명에 맞서는 가장 위대한 투쟁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고목처럼 당신이 버텨낸 오늘 하루는 그 자체로 불멸의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생방송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소망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라디오 앞에 길을 주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100문,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 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46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집이 속히 좋은 임자를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3465님 집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465님 집이 팔리지 않고 또 경제적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0: 께서 우리 3465님 이 집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이 꼭 필요한 그런 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가격대에서 그 집이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3465님 이 집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푸른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경제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오니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담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아버지께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2주 전 갑작스럽게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슬픔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니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남은 삶의 여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익명으로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 아버님이 또 담도암 수술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또 아드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마 자녀분 같으신데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지금 이 가정이 안고 있는 참 이 슬픔과 또 낙심과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또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허전함과 슬픔으로 드리워져 있을 이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품 안에 꼭 안아주옵소서. 아멘.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슬픔의 극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드립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님은 담도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항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약이 또 체질적으로 잘 맞게 해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시고 꼭 필요하고 유익한 세포들만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암을 하는 동안 식사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식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항암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암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찬란하게

0: 저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릴 적 엄마를 잃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기에 더욱 마음이 저리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건강을 회복하여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딸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자비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3983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가정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도착이 되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3983님, 중학교 3학년인 막내딸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 합니다. 어지럼증이 있다 합니다. 또 어릴 적에 엄마를 잃은 아픔이 있는 또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학교 3학년 또 귀한 딸인데 가장 발랄하고 또 밝고 맑게 그렇게 생활해야 될 딸인데 이 저혈압 때문에 또 어릴 적에 그 아픔 때문에 혹시 하나님 삶 가운데 어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주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립성 저혈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정상적인 혈압의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향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버지, 참 피아노를 치며 이 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광경과 그 꿈을 가지고 환상으로 바라보며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저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추수하는 날의 어름냉수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가정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가정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뼈가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물된 동상 같은 가정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174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장 집사님께서 우울증이 심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심방도 검진된 상태라 마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병상에 함께 계셔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우들도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1749님, 교회의 또 믿음의 동력자, 우리 교우를 위해서, 장집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사모님, 요즘 우울증, 불면증, 뭐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0: 맞아요. 너무,
1: 네, 이 시간 혹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면증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또 공황장애 이런 질병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 또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괜히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0: 아버지 1749님, 함께 섬기는 교회의 장집사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고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 있고 만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기도의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요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때로는 공황장애 때문에, 때로는 불면증 때문에, 편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편두통과 이런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주여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약물로 할 수 없고 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는 주께서 저를 의뢰함이라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스스로 저희들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아멘.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약함들을 으루만져 주시사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곡동방송 소망의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979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1,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재정을 채워주셔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무사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9791님 직원들 급여를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꼭 1,000만 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셔서 약속되어져 있는 급여가 은혜 가운데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9791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원곡동방송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9791님 가운데 이 닫혀져 있는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직원들 나를 믿고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오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의 돈이 부족하다 합니다. 참 이럴 때 직원을 모시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필요한 1,000만 원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분에게 필요한 1,000만 원의 이 금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9791님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055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췌장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어제 복통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지금도 복통이 너무 심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셨습니다. 네. 췌장암 때문에 어제 복통 때문에

0: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그 복통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네요. 0555님, 아버님을 위해서 자녀분이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0555님, 췌장암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아버님이 복통 때문에 어제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 왔지만 오늘 여전히 그 복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버님, 그 복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저희들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 아버님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이 복통의 고통이 주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통을 일으키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통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췌장암을 앓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췌장암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버님이 사랑하는 0555님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님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가지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82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6살 큰 아이의 췌장에서 3.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어 췌장과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엄마인 제가 씩씩해야 하는데 일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힘이 듭니다. 수술이 잘 되고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 가족 모두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엄마의 마음이
0: 8241님,
1: 크십니다.
0: 예,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췌장에 3.6cm 되는 혹이 발견됐다고요. 췌장과 비장을 떼어내야 되는. 또 이런 경우, 자녀의 이런 경우, 엄마 입장에서는 뭐 사모님도 같은 엄마의 마음이실 텐데. 정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8241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그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241님, 사랑하는 큰아이, 큰아드님의 또 췌장에서 3.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고, 이것 때문에 췌장과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모든 절망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8241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장국동 방송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8241님, 이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꼭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0: 생각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 좌절 절망의 마음들 감정들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의 수술 췌장과 비장을 떼어내야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독수리 날개쪽 올라가던 샘든 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부림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917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네. 9178님 지난번에도 네. 기도 제목 동일하게 보내주신 네. 거 기억합니다. 네. 9178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꼭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9178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아빠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관효님, 여동생 강아름님,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178님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셨사오니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장원국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 이하를 본문으로 하여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든 열왕들을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왕들과 그러지 않고 강대국과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던 왕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이들이 복이 되었는가를 뚜렷이 기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도리어 도움을 얻지 못하고 더욱 공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가 막힐 어리석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청취자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 전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곤고함이 심하여지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이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고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이들도 있지만은 시험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성도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지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들었다 하면서 교회 봉사와 헌신된 일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임직받은 사람, 즉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러한 자들 중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다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 하여 실망하고 그 사람과 도리어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도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였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 우리는 그들의 망함과 별 다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함,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다윗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도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말씀 고백 속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기도인데 무슨 말씀인고 하면 곤고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아하스 왕처럼 자기를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 계속되는 고백 말씀 속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되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여 자리꺼라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피하는, 즉 하나님께 모든 곤고한 일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더 악한 마음을 품어 시험을 들었다, 속상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차라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하여 참으로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0: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 공동체적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 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고신과 기독교 대한 감리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소외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재들이 단순한 일회성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분교의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

0: 트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과 미공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머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신입사원이라고 속이고 인터뷰로 다가오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아, 배고파. 지훈아, 뭐 먹을까?
1: 아, 먹어야지. 찜닭, 어? 숯불치킨, 어? 아, 후라이드.
0: 아, 뭐야, 다 닭이잖아.
2: 야, 치킨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다.
3: 그렇죠, 치킨은 진리죠.
2: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3: 오, 남자분, 정말 외모가 혹시 아이돌 연습생이세요?
2: 누구예요? 저요?
0: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죠, 돌. 스톤!
2: 야
3: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갓 입사한 박대리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위한 젊은이들의 그 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남자분처럼, 아, 성함이.
2: 아, 저는 박지훈입니다.
3: 아, 네, 지훈씨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상이 필요했거든요.
2: 제가요?
3: 네네네네.
2: 진정한 청년상?
0: 헐.
3: 아, 저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짧은 인터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간 내주시면 사례비로 치킨 10마리 쿠폰으로 드릴게요.
2: 10마리요? 예. 오, 아, 제가 꼭 뭐 사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진정한 청년상은 제가 책임집니다!
3: 자, 여기 잠시 앉아보시죠. 지훈 씨는 그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이 진정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갈증은 없으신가요?
0: 아, 얘가 그런 게 어딨어요?
2: 야. 아, 갈증. 저도 뭐 치킨 먹을 때 퍽퍽살 먹다가 이 목 막혀가지고 콜라 찾는 거 외에는 딱히 없긴 합니다.
3: 그 요즘 대학생들 취업에만 꽂혀 있는데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회사는 이 젊은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혼의 충전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가보시겠습니까?
0: 지훈아, 분위기 이상해. 약간 그냥 일어서자.
2: 아, 그치. 좀 이상하지.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3: 참된 진리를 배우고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훈씨야말로 저희 몸에 딱 필요한 예비 지도자이십니다.
2: 아, 그런가요? 아, 뭐 기분 좋긴 한데. 저 근데 아까 그 사례비로
3: 치킨 10마리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2: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치킨은 입에도 못 댑니다.
3: 아니, 아까 찜닭이나 프라이드 드시러 가신다고.
2: 제가 언제요? 저는 닭 울음 소리만 들어도 야, 빨리 닭 소리. 와, 저도 이렇게 닭 소리만 들으면은 여기 닭살 생긴 거 보이시죠? 닭살. 우와. 사례비로 이 닭을 받아도 제가 먹지도 못하니까 저 그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니, 그래도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시라.
0: 잠깐만요, 아저씨. 아, 그리고 제가 어딜 봐서 아이돌이고 예비 지도자예요. 돌 하루방이라면 모를까.
2: 야!
0: 야, 어쨌든 아저씨 단디 좀 보세요. 예? 인터뷰나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인터뷰나 언론으로 속여 말하며 다가온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는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단 브레이커
3: 단디 멋있어.
4: 이 캠페인은
0: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위기 속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그 사막을 여행하던 두 친구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불쾌했는지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꽤 친한 친구였는데 뺨을 맞은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며칠이 지나서 같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협곡을 만났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뺨 때린 그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 뺨 맞은 친구를 살려냅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친구가 저 한쪽 편에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위에다가 글을 하나 적는데 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받았다 적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친구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 왜 뺨 맞았을 때는 그래 머리에다 뭘 줬더니 내가 좀 구해줬는데 그것도 뭐 생각했는지 어떻게 또 바위에다가 뭘 적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일은 그래도 잊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오래 갖고 있으면 서로 피차 힘드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머리 위에다가 내가 그 글을 적은 거고 자네가 나를 살려준 것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싶어서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지워지지 않는 바위 위에다가 적었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일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 받은 일은 모래에 새긴답니다.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모두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희한하게 잘 잊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도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다. 자주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상처받은 기억은 오래가요. 그건 절대 못 잊어요. 남한테 돈 빌려준 것은 절대 못 잊어요. 그죠?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기억은 희한하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어떤지를 잘 그 속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은혜는 망각하고 소남은 기억하고 그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수확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제사.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망각의 본능을 이겨내는 절기를 만든 거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였지만 그걸 지키려고 무척 예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내왔고 이제 또 반년을 지내왔고 반년이 남았습니다. 지난 6월 6개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씨앗을 심어서 뭔가를 거둘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똑같은 씨앗을 심어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성도들은 내가 뿌린 만큼 적게 거두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맞는 거죠. 솔직히

원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 쓴 대로 되어져야만이 감사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감사가 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몸이 질병을 오고 뭔가 열심히 남들한테 봉사 아닌 봉사를 한 것 같은데 사업은 더 꼬이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될지 문을 열어야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치는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아픔의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 마음속에 시퍼런 멍이 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말을 할 때 과연 그 말이 진짜 가슴 깊이 와 닿느냐 말씀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누군가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고 무책임하게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무리 그렇게 뭐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금 삶의 한복판이 균열이 가고 위기의 한복판이라면 누가 감히 감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 형편을 보라고 내가 살아가는 꼴을 보라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형편을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인간적인 목사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 실컷 하세요. 원망 실컷 해보세요. 이 말이 더 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마 출애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었잖아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보입니까? 어느 거 하나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당연히 우리의 본능이 나오는 거죠. 본능이 뭡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좀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잘못은 모를 뿐더러 알더라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남의 허물만 돌추어내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축구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기를 당하면 항상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뇌 속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인되어졌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 축복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사실은 미리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면서 양극체제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 유다 나라에 침공을 해오는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사람들, 마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보이는 그림처럼.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초강대국의 연합이 작은 나라 유다를 삼키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바람 앞에 놓여있는 동풀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0: 나올 겁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1: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0: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위기 앞에서 처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지금 앞에 있는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 경제력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등을 비벼가지고 뭐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동맹국조차 없었어요. 전쟁에 패하면 여러분 불보듯이 뻔한 일이 뭡니까? 이미 성읍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다 종으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남종네들은 그냥 죽이던가 종으로 끌고 가던가 희망이 없어요. 이토록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사방왕이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0: 아멘.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왕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왕이라면 적어도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 놓이면 전략을 짜든가 아니면 군대를 모으든가 최정예 특공대를 조직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군복을 입히든가 갑옷을 입히든가 창과 활을 준비하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군복 대신에 예배복을 입히면서 찬양대를 먼저 추직했습니다. 칼과 창을 든 군인 대신에 앞서 나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라고 한 노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아멘합니다만은 사실 이거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성경은 표면적인 문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문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잘 듣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말씀드렸대로 여호사밧은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위에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걸 다 거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믿음이 살아있는 지도자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지난 금요일날 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동일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곧바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금식, 정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틈탈 수 없도록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1: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0: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0: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 아멘.
0: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야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1.1핵도 의심치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지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군대 앞에 먼저 찬양대를 앞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털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앞에 있거나 정말 부도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지기 직전이라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이 일상이 잘 세팅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뚫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이 우겨 싸움을 당하는 위기가 놓일지라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녀가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부모의 믿음을 갖고 여호사밧처럼 백성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들려줬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는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처절한 고난의 수렁의 세월이 꽤 많았습니다. 13년 동안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처럼 지내왔습니다. 13년 동안. 그러나 그는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터널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시작.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0: 아멘.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0: 아멘. 아멘. 포항의 어떤 교회에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이 친구들이 낙방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 떨어졌으면요, 집에 들어가서 울던가 그냥 술 한잔 마시던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포항 동해 큰 교회 겁니다. 그 학생들 세 명은 참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인서울 하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쟤네들 시험 떨어졌는데 지금 찬송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위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믿음의 감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1: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0: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1: 아멘. 아멘.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빨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0: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1: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나서 전리품을 다 수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고백을 그 터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잠을 해버리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도 까딱 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담벼락에 한번 올라오지 못하고 연합군은 그대로 멸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미 닥쳐온 위기 앞에서 원망해봤자 불평해봤자 자기 속만 후련하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한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원망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내 이성을 꺾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내 이성을 꺾고 내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인간의 계산대를 놓고 추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그 위기의 앞에서 왕의 조소를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수거하러 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두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넷째 날 그들은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그곳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0: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1: 아멘. 브라가 무슨 뜻일까요? 브라가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여러분, 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위협 앞에서, 전쟁과 사망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사망의 골짜기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전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 아래 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매절그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0: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혹시나 두려움의 골짜기에, 위기의 골짜기에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감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불화가 골짜기, 와, 축복의 골짜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에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중에 답답하다, 뭔가 얽매인 것 같다,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 그것이 훈련, 연단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 신앙생활까지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훈련 그거나 사실 그렇게 반갑지 않다. 난 더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린 은연중에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할 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쩌면 나를 올가매는 고리타분한 마치 율법주의처럼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가 맞을까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포기하고 내키는 대로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사람의 몸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매일 땀 흘리며 몸을 훈련한 사람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정의 관리, 나는 돈 관리하는 건 숨막혀, 그리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긁고 다니는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계부 철저하게 쓰고 절제하는 훈련을 잘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니라 내 충동과 감정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린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던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연단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귐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뜻하는 영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머리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가슴으로만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땀 흘리며 근육을 키우는 체육관의 훈련과 같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영성 경건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체육관에 부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지루할 만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쉼 없이 그것도 몇 번씩 반복하잖아요. 저걸 지루하지 않나? 왜 저렇게 오래 하나 싶을 만큼 오래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 똑같은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운동하면 시간이 되면 근육이 찢어지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붓고 이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반복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지루한 반복이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팔뚝에 힘이 나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는 것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건은 어느 날 은혜 한번 세게 받았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태도. 그리고 이 태도는 영적 체육관에서 날마다 반복하고 훈련할 때만 우리 영혼의 근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은 드러나는 모습, 기도하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손 한번 올리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경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경건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마 어린아이 시절에

0: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조차도 통과해야 하는 아주 반복하는 피아노 기초 다지는 연습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은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잘 친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반복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훈련이 몸에 각인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도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그들을 얽매인 것이 아니라 훈련이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훈련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성경을 펴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처음에는 이것들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 가장 먼저 침몰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내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묵묵히 쌓아왔던 거룩한 루틴, 영적 훈련의 근육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세상에 거짓말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유혹을 쳐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추억 하나 아직도 붙잡고 다 근육은 빠져나간 그런 근 손실의 몸으로 오늘을 근근히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분과 내 게으름이 인생의 운전대를 치고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영적 체육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은 내 의지로 내 인격을 닦는 도덕 수양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고정하는 훈련이지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몸부림, 그것이 훈련입니다.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마침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9-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

0: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5화 하나님의 때

0: 작은 방 안에서 촛불에 의지해 말씀을 보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손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새벽마다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1: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2: 왜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1: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습니다.
2: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 제자들 말이냐?
1: 예, 그들 또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2: 아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느니라.
1: 그럼 저희 대한제국의 국권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2: 그때가 되면 알리라.
0: 음성이 점차 흐려져 알아듣기 힘들어질 때쯤 청년은 잠에서 깬다. 그의 눈앞에 사도행전이 펼쳐져 있었다.
1: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0: 어제 밤새 책 읽은겨? 얼굴이 아주 퉁퉁 부었구만.
1: 아니, 새벽 기도하다가, 아니, 기도라기보다 환상을 본 건가? 아무튼,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네.
2: 응?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고요?
1: 사도행전 1장을 읽다 잠들었어. 어떤 희미한 음성이 들렸고, 난 제자들처럼 물어봤어. 대한제국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2: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1: 그때는 알 수 없다고.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
0: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네.
1: 그렇지. 근데 난 좀 달랐어. 그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2: 불이 붙다뇨?
1: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조선을 자유케 하시겠구나.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
0: 나도 믿고 싶은 말이구나.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2: 그러면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1: 그럼!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3: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고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한다는 그의 생각은 부흥회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1: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명예로?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십시오.
4: 아멘!
5: 목사님!
4: 아멘!
5: 아멘! 아유, 목사님!
6: 아멘!
5: 큰일 나십니다.

0: 목사님 친구분 그는 상우 형제님이요. 일본 순사한테 잡혀갔습니다.
1: 상우가요? 지금 어디 있답니까?
0: 그 시장서 잡혀갔다는데 끌려가면서 목사님께 알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2: 손정도 목사는 시장 쪽으로 급히 달려가 봤지만 친구는 이미 끌려가고 없었다.
3: 이번에 또 무슨 죄를 뒤집어져서 끌고 간 거야?
4: 걔네들 이유도 없어요. 지난번엔 뜬금없이 지나가던 사람 잡고 눈빛이 불량하다면서 끌고 갔잖아요. 말세요.
3: 이러다 또 초상 치르는 거 아니요?
4: 그런 소리 마라. 왜 하루가 멀다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도 참.
1: 일단 경찰서로 가봐야겠네요.
2: 경찰서 유치장 안. 심하게 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상호가 앉아있다. 그의 죄목은 불법 집회 참석이었다.
5: 부끄럽구만. 이런 꼴을 다 보이고.
6: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어떡해.
4: 아이고 주님.
5: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자네들도 괜히 엮일지 몰라. 얼른 돌아들 가.
7: 저기 신민회 쪽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정해놨으니까 곧 소식이 있을 거야.
5: 근데 정도야,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나 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정말 구원해 주시는 게 맞겠지?
7: 상호야, 믿음 약해지지 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6: 근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4: 그러게 말이에요. 신앙 버리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3: 우리도 떵떵거리면 되죠. 뭐 우리가 진짜 죄지었습니까?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저자들이에요.
4: 맞는 말이지만.
3: 우리가 자꾸 눈치 보니까 쟤네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참에 떵떵거리며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 네?
3: 예배하러 오다 잡혔으니 여기서라도 예배해야죠. 불법 집회는 무슨.
2: 정희는 막무가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3: 예수 이름으로, 예수.
2: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 소리는 그들의 눈물 속에 웃음을 피어나게 했다. 시끄럽다며 순사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그들의 찬양은 계속됐다. 그날 이후 손정도의 가슴 속에는 조급함의 불이 타올랐다. 더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선교사로 자원했고 베이징과 하얼빈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
3: 목사님, 꼭 가셔야 해요? 저희들은요.
7: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땅끝까지 전해야 해요. 여기서만 머물 수 없어요.
4: 목사님, 가면 밥 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 같이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7: 저 혼자서 밥 잘 해먹습니다. 걱정 마세요.
8: 이거 받으세요. 오라버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2: 심한 매질을 당해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가 보낸 편지. 그 속에는 손정도 목사가 상호에게 들려주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적혀있다.
7: 자, 상호 잘 부탁드립니다. 금방 기운 차릴 거예요. 다 회복하거든 얼른 중국으로 따라오라고 전해주세요.
2: 그렇게 베이징으로 넘어간 손정도는 이주민들과 중국인들에게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직접 독립운동에도 가담한다. 그러던 1912년 그는 일본 총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다.

주님, 주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모습이라뇨.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여,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0: 신흥 무관학교 설립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어! 조선 같은 미개한 나라가 우리 대일본 제국에 대항할 힘이 있을 것 같나?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지?
1: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예수! 예수! 뭐라 했나? 예수! 지금 잡혀온 놈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가 보지.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수로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거야? 에?
1: 주여, 언제 오십니까?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2: 조롱과 비난, 모진 구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렀다. 그날 밤, 그가 쓰러진 곳이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3: 미안하구나.
1: 주님, 주님이십니까?
3: 정도야, 많이 아프겠구나.
1: 주님, 우리 민족 구원이 이뤄진다면 이 한몸 부서지는 게 되수겠습니까? 그저 속히 오시길 바랄 뿐입니다.
3: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1: 주여, 그럼 이제 때가 된 겁니까?
3: 정도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1: 무슨 말씀이십니까?
3: 나는 이미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1: 아직 우린 숨막힌 채 살고 있는데요.
2: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순사가 던진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1: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군요. 제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더 높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2: 그 순간 그의 눈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로마군의 조롱과 폭력 앞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1: 예수님.
3: 정도야,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다.
1: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권한이 모든 이에게 복이 되었듯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그날 이후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해방의 때를 요구하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었다. 그에게 시련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5화 하나님의 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용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함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구제를 비롯한 그 의로운 일들을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된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구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기도, 그리고 이제 그 금식에 대한 세 가지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기도하라 1번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참 익숙한 단어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배우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 늘 강조되고 많이 하는 것, 또한 이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하든 또 적게 하든, 많이 잘 알고 있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구제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의 그 기도가 과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구제에 대한 말씀처럼 오늘도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위선자 말씀을 드렸죠. 무대 위에서 이제 자신은 무대 밖에 사람이 아니고 무대 위에선 배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이제 꾸미는 사람들이죠. 그 배우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회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길 모퉁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거리하고 같은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은 곳, 잘 뛰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선자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길에서 기도하는, 뭐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니까요. 이 길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왜 이상하게 거기서 기도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꼭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침의 시간과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의 시간, 한세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그 시간이 되면, 자신들이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위선일까요? 이런 관점에 보아서는 위선이지 않잖아요. 이들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만 특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서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길가에 서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자기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면, 아,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됐네? 한 5분, 한 10분 정도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네? 그럼 내가 저기까지 가서 쓸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니까 이때 나가면 되겠지.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길 모퉁이로 걸어가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딱 되면 어떡합니까? 그곳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눈을 고개를 이제 하늘로 이제 들고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기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남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구제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율법에 정한 거고 그들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율법에 맞춰서 한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였어요. 해야 될 율법의 그 정신으로 이들은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참 거룩하구나. 기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질까, 아름다울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시간,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역시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원했으니 이미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너희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제 받을 것이 없다. 모든 계산이 끝났다. 영수증은 발급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을 해 주시겠죠. 6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골방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 골방은 이제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뭐 창고로 쓰이는 그런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 잘 눈에 띄지 않는 곳, 가장 은밀한 공간이 바로 이 골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기도의 장소를 지금 정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 너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그 은밀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그 모든 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구제,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다.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우선은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 가운데 이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잘 아시는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헤아려 알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겠지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요즘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다 종교들이 있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문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또 신들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나열할수록 그들의 기본적인 신과는 다신론이잖아요. 유물론적 그 개념 가운데에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신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곳에 있는 신들을 다 말을 해야지. 다 나열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야지. 그것 가운데 한 신이라도 감동을 하여서 그것 가운데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께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정성을 들여야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반응한다라고 여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 새벽 시간에 정하수를 떠놓고 그것 가운데 이제 비는 모습들이 있었지요. 정하수라는 것은 새벽에 천물, 흐르는 가장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게 되면 그 가운데에 신이 감동하여서 내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의 수가 많고 그 정성이 지극할수록 신이 더잘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 종교들을 관통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가운데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신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한 문장이, 이 말씀이 이방 종교의 신과 우리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차이를 나누게 하는 그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신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나의 상황을 그들 가운데에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알려줘야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방신들은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들, 그들이 섬긴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신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만들어낸 신들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방신들은 잠들어 있어요. 잠들고 졸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야 했던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듣게 해야지만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 가운데에 바알의 신들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모습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급기야 응답이 안 오니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자는 시인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모습을 제발 깨어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열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어떠함이 있어야지 그 신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어떻습니까? 재미있지요. 네, 엘리야가 좀 유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 깨워서라도 한번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게 해봐라 라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좋아하시는 시편 120편 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저건 아니고요. 12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은 깨우고 설득해야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늘 깨어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그런 물음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물음은 반드시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핵심이 있거든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엿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설득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심리학에 보면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게 저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도권과 내 자유를 뺏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상대를 내 뜻대로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남의 뜻에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설득하는 기도? 말을 많이 쌓아가고 정성을 쌓아 나아가야지 신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그 기도. 그 기도 안에는, 기도 안에서는 신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설득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이런 측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간절하면, 내가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설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 내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한 8절에서도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자들의, 천국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인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우리와 가장 친밀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득당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제된 본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 있잖아요. 그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까봐 우리가 막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까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감들 다 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이방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우리 인간들의 죄됨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끝내면요, 내 급한 기도만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아뢰던 그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원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붙잡고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만든다,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제일 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오랜 기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드리셨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기에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0: 그런데 그 긴 기도의 끝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삼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밤에 깊은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먼저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반기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지요.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한 간절히 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사로서 하반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칠함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우리 찬양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국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 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 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떠오르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하는 의사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노크하셨다고 여름성경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에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럽 해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봅니다. 하고 2359번님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예, 예.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반갑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예,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예,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예, 예.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0: 뭐 이렇게 그 뭐냐 그 기독교 이렇게 저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예.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0: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1: 아.
0: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1: 예예.
0: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1: 네네.
0: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1: 네네.
0: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1: 네네.
0: 자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1: 예.
0: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서
1: 예예
0: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예, 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예.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0: 예,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1: 아니 그 방송.
0: 예, 방송은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제가. 그래요, 그래요.
0: 예,
1: 예.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1: 네.
0: 제가 나중 남편이 이제 처갓집인데.
1: 네.
0: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했는데.
1: 못 살게 안 가면.
0: 예. 예. 예.
1: 그래서 한번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1: 네.
0: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 안 가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뭐 가.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 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기재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예,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무실 와서 뭐 그런 설명하신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읽으시는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있어요.
0: 소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1: 아,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예,
1: 창세기부터 쭉 들었어요?
0: 네, 예,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어렵고.
1: 아따,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네, 네.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예.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예. 지금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예.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네.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사실은 방송 중에
0: 예.
1: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예.
1: 선물.
0: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예.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어? 쉽잖아요. 예예.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아가지고.
1: 많아가지고,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1: 나오고. 유산균. 유산균으로 예. 드릴까요?
0: 예,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 오케이.
0: 얘기 엄마 하고.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애기 엄마요. 뭐 김치 세트.
1: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

0: 그러니까 김치 세트. 예.
1: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십시오.
0: 우리 김은영, 아,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네. 분, 그쵸? 그럼요. 네.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네. 뭐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2: 아니요.
0: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0: 아, 빨리 우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
2: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예. 다과 있나요? 다과?
0: 다과?
2: 네.
0: 견과?
2: 네, 견과.
0: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 김성현 네. 김성현님.
1: 예예.
0: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1: 아 예. 그래서
0: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예예예. 예.
0: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송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그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아, 예. 우리 김은영님.
2: 네.
0: 자, 우리 김송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지금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윤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성윤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윤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수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김성현님.
1: 예,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1: 눈물 나네요.
0: 눈물 나죠.
1: 예.
0: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예. 김은영님 얘기 예. 쉽게 얘기 잘하셨잖아요.
1: 예, 예.
0: 삶에서 어려운 일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구주로
0: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알겠죠?
1: 예.
0: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소개 이렇게 방송국 국동 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김은영님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이제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1: 예.
0: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님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1: 아,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0: 어떤 곡?
1: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저 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0: 네네.
1: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0: 네네.
1: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아, 네게 강.
0: 아, 네게 강 같은.
1: 아, 끔찍아. 예, 예.
0: 오. 야.
1: 그 노래를 아주 잘.
0: 참 좋았어요.
1: 엄청 잘 하셨어요. 기타 다 키웠어요.
0: 그래요.
1: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0: 그렇구나.
1: 예.
0: 네. 네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네.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평화가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네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1: 예.
0: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성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

0: 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지미 듀란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공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 시간을 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쁜데 안 갈 수는 없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공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획을 담당하는 자가 네, 당연하죠. 오신다면 얼굴만 비춰주셔도 거기에 온 많은 참전 용사들 또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드디어 이 지미 듀란트라는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깐 올라가서 얼굴만 비추겠다고 했던 이 배우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공연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30분이 지난 다음에 공연이 끝나게 되고 내려오는 그 지미 듀란트 배우에게 기획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배우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잠깐만 얼굴만 비추고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연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잠깐 동안 얼굴만 비추고 공연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곳을 바라보니까 맨 앞자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 그 맨 앞자리에 관객들 가운데 전쟁에서 팔을 잃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나란히 앉아서 막 배우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때마다 막 박수 치는데 오른팔 왼팔을 없으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막 서로를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가 빨리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이 두 팔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팔밖에 없지만 그 한 팔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없다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까지 합치면 총 여섯 번이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양, 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필수품들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는 과일이거든요. 포도주, 음료입니다. 감람나무를 기름을 짜서 사용을 합니다. 밭의 식물, 하루에 세 개의 양식을 공급해 주죠.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양과 함께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여섯 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미션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이라는 도시가요,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호치민 공항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가니까 송판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시, 읍, 면, 동, 리가 있지 않습니까? 리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판이라는 마을에 송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한 성도님이 자기의 그 가정집을 하나님께 헌물해 드리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그 작은 주황색 건물이 저기가 가정집이었습니다. 저 가정집을 헌물로 드려서 송판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저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송판교회입니다. 에어컨 하나도 없고요. 선풍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있는 송판교회와 좀 더 큰 교회, 떠능희아교회를 담임하시는 뚜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베트남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키가 작은 목사님이 뚜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작은 마을에 가셔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정수시설을 지원하여서 이 교회가 깨끗한 식수를 저렴하게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더라고요. 베트남 땅이 습해질이기 때문에 습해수를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어야 된답니다. 물이 비싸요. 근데 교회에서 저렇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정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반값에 그렇게 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중금속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질병도 많이 걸리고 특별히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마을이었대요. 그것을 목사님이 아시고는 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수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값에 이렇게 물을 판매하고 그 남은 수익은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참 작지만 귀한 교회이더라고요. 뚜원 목사님이 저희 일행에게도 늘 말씀하지만 특별히 저에게도 저를 볼 때마다 검은 검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피부가 검해서 나한테 검은 검은 하는가 했더니 베트남 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검은 검은 그러면서 저 멀리 대한민국에서 이 베트남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검은 검은 인사를 하더라고. 또 사진을 보시면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70여 명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떤 아이는 제 앞에 딱 서서 엄지척을 하면서 검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 중앙교회가 머나먼 땅 이 베트남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 40여 가정들에게 생필품을 준비해서 가정마다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라면 한 박스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요. 조미료도 있고요. 간장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그 수건도 넣어서 다 가정마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활짝 웃으시면서 검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사랑의 헌금을 송판교회 또 떠능 희아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 특별히 8월 초에 비스타라는 그 현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100여 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그 헌금을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이 송판교회 또는 희아교회 성도들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머무는 자리, 그 현장을 우리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이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편 100편에는 이렇게 표제로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을까? 시편 150편 가운데 딱 시편 100편만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감사의 시 가운데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이 시편 100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찬양의 주체,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온 땅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온 세상 만물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양을 받고 감사를 받을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 오늘의 이 아침

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5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아픔도 있었겠죠. 슬픔도 있었겠죠. 괴로움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찬양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만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0: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 씨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없는 것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니, 모든 것을 배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가일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1: 영국 출신의 성가 작곡자 존 루트의 작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오늘은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찬양곡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라는 찬양곡인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0: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남, 양산, 경북, 경산, 포항, 경주 중북부, 대구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1: 김철호의 편곡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메리 맥도날드의 산 위에 올라가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이마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리톤 서진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손.

0: 바리톤 서진호의 찬양으로 주님의 손 들으셨습니다. 오늘 성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이 곡을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찬양곡의 음원은 조항 아트 뮤직이었으며
1: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임종삼이었습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안부 인사할 때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언제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 특성에서 나타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행동이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는 경우는 10번 중에 두세 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꼭 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식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시간 한번 내고 싶다. 우리 너무 멀어지진 말자라는 마음을 슬쩍 건네는 말에 더 가깝겠죠. 이상하게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어색하지만 국 한 그릇 더 담아주고 많이 먹어 한 마디 덧붙여주고 헤어질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말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챙기고 마음을 묻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루지 말고 지금 연락하셔서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같이 식사 약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따뜻한 이 저녁이 되길 바라며 7월 10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위러브의 친구여 함께 노래해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하시나요? 밥 한번 먹자. 저는 뭐 거의 공수표 날리듯이. 예, 우리 뭐 지인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가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한 사람들과 꼬박꼬박 밥을 먹으면 저는 1년 365일이 부족합니다. 네. 그냥 뭐 얘기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는 편이에요. 예. 밥 먹자. 언제 먹을까 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좀 잡는 편인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관계의 또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충전이었죠. 이번 주 충전. 이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넌센스 아니에요. 성경 퀴즈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오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단두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곡 듣고 오죠. 다윗과 요나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우리 이행시 미션, N행시 미션을 리더 두 글자로 했었는데 들어왔던 문자들을 조금 소개해 드려볼게요. 2850님께서 리모델링 필요한 PD님 뱃살 더 많이 필요한 내 뱃살 유유라고 아, 요즘 제 뱃살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제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더니 시작했다고 했더니 더욱더 많이 제 뱃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좀 경각심을 갖고 하죠. 예, 리모델링 필요한 저의 뱃살 2850님께서 보내주셨었고요. 아, 또 6864님께서는 리듬을 타게 하는 방송 더위 속에도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들으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3743님 리렇게 더운데 이 두운 법칙인가요? 네, 리렇게 더운데 더욱 귀한 찬양 감사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운 법칙이 하나 또 나왔네요. 리해가 많으신 하나님 더러운 죄 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심 감사라고 9281님께서도 리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534님께서 리어카의 울 피디님 창민킴 태우고 더욱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창민킴 누구시죠? 예, 창민킴. 예, 뭐 창민킴이든 뭐 경민킴이든 다 똑같은 민킴 아니겠습니까? 예, 미니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 이행시 어제 보내주신 내용들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오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메뚜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연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두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뿅뿅뿅뿅과 뿅뿅. 앞에 사람은 네 글자,

짱짱 미니 PD가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려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트로트로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9507님께서 트로트 버전으로 미니피디님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2부에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억의 찬양들 한번 만나보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일학교 메들리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제 2449님께서 신청해 주신 송정미 사모님의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교회는 우리가 생명한 존재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짜리가 되고 또한 울타리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더불어서 교회도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안에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자리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영적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병들었다면 사실은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직분을 맡은 목사, 장로, 권사, 목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첫 자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먼저 첫 자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 뭐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우려고

하면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성도를 양육하는데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아픔이 있는 상태, 이 아픔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도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실제 나의 트라우마 같은 상처도 될 수 있겠죠.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숙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처가 있는데 건강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치유된 후에 그 상처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극복해내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면 괜찮은데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치유를 하고 나도 치유해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진정 성장시키려면 그 아픔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성장하기 위한 아픔 치유하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걸 달리 말하면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치유자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그분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부모잖아요.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공동체에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귀한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또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내 아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면 치유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좀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와서 내 아인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쾌히 응낙을 하고 이 백부장 집 가까이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집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백부장이 다시 자기 사랑하는 벗을 보내서 예수님을 제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실 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실 만큼 내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또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게 내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으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라는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믿음 좋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보니까 하인이 다 치유가 돼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까, 치유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피로보다 하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묻고 싶은 건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인은 말 그대로 종이잖아요. 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필요보다, 자기의 뭔가 궁금한 것보다 이 하인의 필요, 그 하인의 치유를 먼저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이 백부장이 이것을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하인의 아픔을 뒤로 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사람들의 욕망은요,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양떼들의 아픔, 내 자녀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한다면 그 첫 자리는 먼저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아픔과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때 바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면 그때 성도들은요, 치유와 돌봄은커녕 도리어 목 잡는 양같이 버림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3절 4절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그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너희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지도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그들은 목잠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자기 입속만 채운단 말이야. 내가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해입고 그러나 양떼는 먹이지 않아, 돌보지 않아, 아파도 돌보지 않고 상처가 나도 싸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것처럼 들짐승의 밥으로 버림받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쁘게 보이지만 양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대로 두면 기생충에 완전히 노출되어서요, 큰 병을 얻는 거예요. 양은 또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죠. 누가 와서 짐승들이 오면요, 방을 방법이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빨이 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수무책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피로 채우고 자기 일을 먼저 돌봐본다면 양떼는 그냥 목자 아니라는 것만이 아니라 양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그래 그들 속에서 내 양을 빼앗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교우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한다면 그 첫 자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교우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7장 2절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는데 8장 6절에 보게 되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 그 몹시 괴로워한다는 이 표현이 백부장이 그 상태를 말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괴로움을 함께 느끼며 백부장도 함께 아파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치유하는 아주 강한 추진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하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힘있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떼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내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돼.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양떼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픔을 치료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감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백부장이 여러분 이 하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하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백부장은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두 개의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백부장이 굉장히 역지사지하는 그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처음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에 보면 7장 5절에 이제 그 4절부터 되죠. 장로들이 예수님께 좀 와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일은 백부장에 합당한 일입니다. 꼭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5절에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형편을 그 입장에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장로들도 막 그냥 이 백부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그들의 입장에 좀 서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한결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치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와서 아픔을 토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픔을 치유하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상처받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남의 수하에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남의 상전으로 있는 이 순간에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부하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하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존 맥스웰이 리더가 알아야 될 일곱 가지 키워드에서요. 앞에는 다른 일을 위한 리더가 되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는요. 먼저 남의 부하가 되라. 좋은 부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유능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부하로서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장교가 되기 전에 좋은 부하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유명하잖아요. 하버드 대 경영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리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리더십 훈련 뭐냐? 네가 그냥 리더 되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가르치잖아요. 좋은 교인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갑자기 신앙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별로 해보지 않고 뭐 이렇게 청년의 생활이 하든지 성도로 생활 해보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사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맹점이 있어. 왜냐하면은 내가 전도사는 좀 그럴듯한 일보다 좌푸예요. 좌푸. 잡일이 훨씬 많아. 그런 걸 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다가 또 개척을 하면 더 좌푸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던가. 근데 그것을 경험했던 분은 이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해본 분들은 성도를 이해를 하는데 성도의 자리에 있어 보지 못하고 바로 목사된 분들은 마치 천국에서 강림한 주의 천사처럼 선지자처럼 목회자하고 선지자는 다릅니다. 나 이거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떠들면 돼. 목회자는 떠드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거지. 그렇죠? 더불어 하는 거. 지난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그런 오류를 반해서 본인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좋은 장로가 되려면 좋은 집사가 돼야 돼요. 좋은 목자가 되려면 좋은 목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좋은 장로, 목사가 되겠다. 아니요. 노노노노. 목회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

좋은 병임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도 저는요, 내가 목사지만 또한 나는 양이에요. 이 두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좋은 며느리가 돼야 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교우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우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교인 되는 우리 진의 침례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치유받게 했다는 거죠. 치유받게 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자기의 필요보다 하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돌봤어요. 그리고 하인의 그 아픔을요 함께 느끼면서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그냥 아파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 그럼 지도자가 아니지. 지도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도자, 야, 사랑이 맞더라, 어쨌더라, 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이 맞는데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는요 너무 친절한 거야. 너무 사랑이 많아.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그 병원을 가면요 내 병이 치료가 잘 안 돼. 병원 옮겨야지 뭐 어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사가 좀 까탈스러워. 근데 계속 가는 건 뭡니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제 담당 의사가요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병원 오래 알았는가 봐. 의사가 한번 벌써 몇 번 바뀌고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의사는요 까탈스러워.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바쁜 거 아니까 그 의사가 하나 그래도 나한테 했대고, 목사님 피만 뽑아주 가시면 사모님 와서 진단 약 처방 받으세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제자는데 요즘은 안 오면 약을 안 주더라고. 끌려가는데 맨날 그래서. 근데 한 번씩 이제 이게 피 색깔이 좀 안 좋으면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와야 된다. 아들을 대동해 오십시오. 그래갖고 뭐 우리 아들한테요 험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가 어떻게 됐나 협박 공갈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내가요 괴로워 죽어. 그런데도 그 의사한테 내가 꾸역꾸역 하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가 되니까. 그분이 치료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고 안아주고 다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장차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증빙하고 할 때 뭘 봐야 돼? 인물이 좋더라, 키가 크다. 키 큰 사람 별로입니다. 매가지가 없어요. 작은 꽃이가 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사람이 좋더라, 착하더라, 그거보다 교우들을 치유하고 교우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 할렐루야! 크게 아멘. 네. 네. 그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이 그 하인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치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무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 그걸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자가 있다면,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0: 아픔에 영적 지도자들의 목자의 장로임의 목사님의 기도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초점을 우리 영적 지도자로 돌아오면 어때요?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로님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사님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역사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그것도 포장공사하는 그 국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병든 자 있고 아픈 자 있으면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라는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픔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의 생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도를 첫 자리에, 여러분 교우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안수가 내가 목사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안수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권사 된 이유가 뭐예요? 목자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그 첫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나무를 심었어요. 묘목만 탁 뽑아놓으면 됩니까? 그 걸음 주고 물도 주고 거기다가 또 하늘에 피어 햇빛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 말씀의 걸음도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모두가 지도자예요. 그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 절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적 지도자,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의 이 간절한 간청은요, 단순히 소원이 아니었잖아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져서 이 땅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장로들을 새로 세우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 그럴 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을 그렇게 하라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리더를 만들어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리더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 영적 지도자가 그 자리를 서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내친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장로 선출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투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할 때 장로님 사랑합니다, 나는 장로님을 존중합니다, 내가 장로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함께 담아내는 우리 지내친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0: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웃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

0: 또제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0: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양면쳐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명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예,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뜻,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 시원한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제이어스의 문드라 머리 들어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제이어스의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충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퀴즈 문제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땡땡땡땡과 땡땡이라고 함께 묶여서 불리죠. 앞사람은 네 글자, 뒷사람은 두 글자. 땡땡땡땡과 땡땡. 아, 와겠군요. 땡땡땡땡와 땡땡이라고 불리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서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 촬영과 디지털 구강 스캔을 바탕으로 컴퓨터에

그래서 미리 수술을 계획하고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으로 임플란트의 위치, 각도, 깊이를 사전에 계획하여 오차를 줄여 정확한 신입에 도움을 됩니다.

0: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뼈의 양이 부족하거나 해부학적 구조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 시 정확도가 높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높은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과 수술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출혈과 통증이 감소하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계획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모든 환자에게 무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잇몸 상태나 뼈의 양에 따라 뼈의식이나 상악동 고상술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획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치료 결과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의료진의 경험, 수술 후 관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환자의 뼈 상태와 잇몸 상태에 따라 일반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중 더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D CT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희의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0: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현재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건강 콜럼에 이어 어노인팅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성경 퀴즈, 가나안 땅에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만이 우리가 충분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두 사람을 맞춰주시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그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렙 어이입니다. 아이로 쓰신 분들 다 오답 처리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단짝으로 붙여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죠. 먼 훗날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의 선조들이 되는 두 사람인데, 오늘 퀴즈로 한번 두 사람을 내봤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2368님께서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천안에서 1박 2일 동안 우리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지사에 속한 합창 단원들과 함께 나라사랑축제 연합연습 및 수련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전국지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길, 또 우리 합창 창원 합창단원들이 힘내서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춰보며 열심의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길,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의 단원들이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오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또 귀한 시간 가지는 합창단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천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좀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비가 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연습하고 또 온전히 나의 한 분 되신 하나님만을 만나고 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참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련회, 1박 2일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선물 발표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먼저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색소폰 연주로 함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이노스합 창단의 내용원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루카스의 색소폰 연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어제 9507님께서 트로트 버전으로 노래 한 곡 만들어달라고 문자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분의 애정을 담아서 은혜충전 라이브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트로트 노래를 한 곡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야. 어우, 트로트 버전 좋은데요? 응원합니다. 간드러지게. 아, 역시 이 트로트가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서와 잘 맞아서 그런지 들으면 몸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트로트 노래도 한번 만들어봤고 이렇게 장르에 뭐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영접하는 것과

0: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분을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저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너에게도 주어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사막을 걷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신앙인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메마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아시스에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서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눈 깜빡할 새 반년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봄철에 이제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50일이 지나서 밀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수확이고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보리를 주된 곡식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개 6월 초순 중순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주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농경사회 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첫 곡식을 거두기 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은 작은 곡식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리는 6월 달에 벌써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이 겨울을 나는 이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완전히 생존의 고개가 보릿고개예요. 얼마나 가난한 우리 백성들이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의 이 가을 추수와 그 사이에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막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도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보릿고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릿고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뭉툭에서 보릿고개 집에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대 절망의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 말이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릿고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죽니 사니 하는 보릿고개가 항상 이게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전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의 어떤 보릿고개도 있을 것이고 경제의 보릿고개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보릿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정말 죽음의 앞두고 있는 이 보릿고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증거인데 그 보릿고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보릿고개를 다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서 오늘 이 7월 첫 주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음에 나매나 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보릿고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보릿고개, 영적인 보릿고개마다, 힘든 고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월 첫 주 예배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죽음의 몸속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일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버틸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및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아주 뭐 큰 나일강이 흐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런 강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에 비만 얻어온 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그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마음대로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려야 하고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곡식을 곡식의 알이 배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가 딱 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 내리는 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내리는 입이, 이 때에 따라 내리는 입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한 것 믿음에 나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훅 불면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전과 같을 것이라.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전적으로 바알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신은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항상 바알을 섬기면서 그리고는 비를 내려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마누라가 누구냐면 저 여기 보이는 저 여자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 아세라는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풍요를 빌고 그리고 비를 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섭합니까? 아멘이 와 이래 장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한 너전비를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이제 180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180일은 어떻습니까? 180일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세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보릿고개,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내 힘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누구도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부부에게, 내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거룩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이, 그 지역이, 그곳이, 그 삶의 인생이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없는 것이 막 있고 바로 눈앞에 보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죄인이고 여전히 욕망이 가득하고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것만을 채우고자 눈이 붉었는데 인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수년째 이어지는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온 세상이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비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변방에 살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온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상을 싹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한다고요? 풍요를 준다 했습니다.

비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불렀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딱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리라. 엘리야 선지자 딱 선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발발거리면서 발발거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르밧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르밧은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3년 반 기근 끝에 이 가구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우상만 숨기는 이 도시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방울, 응? 그리고 기름 한 방울,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고자 하는 그 가부를 엘리야 보고 찾아가서 그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을 텐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르밧 땅에 가서 그것도 응? 정말 볼품없는 응?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쌍한 가부를 왜 찾아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가부를 하나님 찾아가게 만들으셔서 철저히 가부는 소외된 인생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인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마지막 먹을 거 다 내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가 절규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이다.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온 세상도 기근인데 마지막 음식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바알을 지독히 섬기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상을 지극히 섬기고 있는 이곳에 있는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가부를 엘리야 선지자 보고 찾아갔어. 그리고는 그 만든 떡을 네가 다 먹고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매는 내리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것, 기름 통이 마르지 않는 것, 포도 끝이 없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르밧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가부, 정말 볼품없는 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나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가루통 안 마를 거고 기름도 안 마를 거다 그 말 믿을 사람입니까?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상만 섬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믿을 관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나 천리교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르밧 가부 같은 우리 인생에 우상만 섬기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건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훗날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

예루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0: 이렇게 이 가부처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외된 인생,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인생인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반년밖에 남지 않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반년은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80일 은혜의 유효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내 남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천국 가면은 신랑은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 신부입니다. 사렙다 가부의 신랑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가부라는 의미는 신랑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렙다 가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진정한 신랑은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80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개월 동안 행복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기빈을 초청하기 위해서 4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러브투게더로 5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숨가쁘게, 또한 우리 몸된 교회는 영혼구원,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180일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딱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느라 하니까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렁하는 파도를 보는 바람에, 파도 보는 바람에 물 속에 쑥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반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달려가서 이 송구영신예배 곧 올 겁니다. 6개월 뒤에. 그때 아, 정말 뒤돌아보니 올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 최고 복된 한 해였다, 제일 멋진 한 해였다, 제일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0: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델린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저기 몇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이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 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1: 네.
0: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0: 네.
1: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0: 네.
1: 영양이 부족하다.
0: 네.
1: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이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1: 네.
0: 북녘기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0: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1: 네.
0: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군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0: 네.
1: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0: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0: 네.
1: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좀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0: 네.
1: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 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의료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1: 네.
0: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1: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0: 네.
1: 여기 와서 진단을
0: 맞아요.
1: 제대로 받아본 거죠.
0: 처음으로.
1: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
0: 예,
1: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0: 그렇죠.
1: 진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0: 빼고.
1: 안 하는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0: 네.
1: 이 문제가 참 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참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 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력 송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0: 네.
1: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이렇게 오래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1: 네.
0: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도

0: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1: 네.
0: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인민들의 이제 원성 혹은 불만,
1: 네.
0: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지지, 아니, 지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계속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검진, 감염병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건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네.
0: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때제때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준다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내가 이 문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1: 네.
0: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1: 네.
0: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보건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린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8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보건 70년 경남산 천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기도의 사람이자 많은 고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생활과 사상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54년간의 경험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심한 후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지만 성경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책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던 때를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배주은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찬양입니다. 중간에 거의 8할 이상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찬송가의 가사로 되어 있고 그 선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방금 함께 하셨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능동적으로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늘 근처에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많이 묵상하지 못하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주의 말씀 앞에선, 그리고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선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진아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소리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백성에게 공표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를 처리하겠소.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어

여러분이 땅에 심을 수 있게 하겠소. 곡식을 수확할 때 5분의 1은 바로 깨내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씨앗으로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백성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인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은 바로께 바친다는 내용의 이집트 토지법을 공표했다. 그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는 모두 147년을 살았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로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가 조상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다.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네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네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네 어머니 라헬이 지금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라세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매

가르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48장 1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작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We Love의 옛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음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Stephen McWhorter와 Jason Claiborne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3번님이 신청해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호인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장준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시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원맘으로 그리고 구연모의 주는 나의 봄 이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 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종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일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 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서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정의 주 나의 평안 이두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여새베기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0: 함께 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화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적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질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유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족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살아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고 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탁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고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0: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간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보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 NK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바쳐서라도 네. 승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1: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0: 네.
1: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0: 네.
1: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0: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1: 네.
0: 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들리잖아요.
1: 네.
0: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았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0: 네.
1: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0: 그렇죠.
1: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1: 네.
0: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1: 네.
0: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0: 네.
1: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8시간 일해라. 그래도
1: 네.
0: 거기에 뭐 그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0: 네.
1: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0: 네.
1: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0: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네.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 아.
0: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 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

0: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당을 위해서

0: 과거에는 해외 파견을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레졌어요.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이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성이,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0: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비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비가 가방을 주운 그 A라는 사람을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0: 함께하고
1: 주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2: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극동방송
7: 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트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뢸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나누어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빛.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합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저녁마다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을 비롯해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투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딧불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반딧불이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작고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큽니다. 또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냅니다. 알일 때도 애벌레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미약하지만 작은 빛을 냅니다. 성체가 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암컷 성체는 빛이 좀 약하고 수컷 성체의 빛은 훨씬 강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서로를 유혹할 때는 빛을 깜빡이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숲을 가득 수놓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지만 저마다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한 광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바라는 빛의 크기보다 빛을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령 잠시 꺼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 약한 빛일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빌라떼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L 이야기 잠언에 따르면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약탈자가 놓은 함정과 덫 속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는다는 생각에 자신이 있던 터전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사실을 깨달았을 땐 그는 버림받고 보호를 잃은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모든 것은 변화되었답니다.
1: 저희가 살던 테네시주 루이스버그 바로 외곽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둔 아이는 저와 제 남동생뿐이었습니다. 9살 때 제 친구가 저를 교회에 데려갔고 그 후 우리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죠. 저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배 중에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오셨을 땐 그 요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0: 우린 모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엘. 너도 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지 않겠니? 너의 어머니는 주님께 삶을 헌신했단다. 예수님은 지금 너도 부르고 계셔. 지금 앞으로 나가렴. 내가 함께 가줄게.
1: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0: 당시 저는 언젠가 막연히 제가 한 50세쯤 되었을 때면 크리스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뿐이었고 저는 담배를 피우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13살 때부터 저는 주말에 잡일 아르바이트를 하여 담배 살 돈을 모았습니다. 14살 때 어머니는 새 직장에 다니게 되셨는데 주일에도 일하셔서 교회에 못 나가게 되셨답니다. 아버지도 교회 가기를 중지하셨기 때문에 저도 발걸음을 끊었죠.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록음악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녔죠.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반응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4학년 때 류머티즘 열 때문에 낙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에도 낙제를 했는데 이유는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학업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해에 저의 반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1: 야, 야, 이것 좀 봐봐. 마리화나야. 야, 향 맡아봐.
0: 아이, 꼭 건초 냄새 같네.
1: 아야, 내 귀한 마리화나가 반이나 날아갔잖아.
0: 아이, 모르고 그런 거잖아. 내 코 안에도 좀 들어갔다고.
1: 야,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엄청 힘들게 구한 거라고, 자식아!

0: 처음엔 친구들과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몇 밤이 지나고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다니는 중에 저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을 했죠.
1: 야, 그러지 말고 한 대 피워봐. 일단 해보면 마음에 들 거라고.
2: 알았어.
1: 야, 아직도 느낌이 알아?
2: 와, 이건 전에 느낀 것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 마음에 든다, 랜디.
1: 불법이라는 게 엄청 유감스럽지, 응?
2: 그런 줄은 몰랐네. 어쨌든 나도 마음에 들어.
0: 그때부터 저는 마리화나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서 주립공원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전 사색이 돼 달아나 버렸죠. 경찰들이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죠.

0: 했지만 저는 서기 전에 창밖으로 마리화나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차를 세우자 경찰이 손전등으로 제 눈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1: 너 마약했지? 아니야?
0: 아휴, 여자친구가 저를 떠났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1: 차에서 내려. 네가 뭘 숨겨뒀는지 살펴봐야겠다. 야, 찰리! 이 녀석 오던 길을 좀 살펴봐! 난 차 안을 살펴볼게!
0: 그들은 제가 내버린 마리화나를 모두 찾아냈고 절 감옥에 보냈답니다. 하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는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주었죠. 전 그 해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겨울엔 덫흘로와 야생동물을 잡는 일을 했고 여름이면 목수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소유의 땅에 방 두 개짜리 집을 짓고 그곳에서 파티를 벌였어요. 그리고 소위 히피라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 주말마다 파티를 벌였죠.
2: 진짜 좋은 물건인데.
0: 그러네. 형이 직접 기른 거야?
2: 물론이지. 돈이 굉장히 절약되거든. 옥수수밭 사이에 심어놨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어.
0: 아, 게다가 여기 멀리 떨어져서 살면 경찰에 걸릴 걱정도 없겠다. 저도 제 손으로 마약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불법 마약 재배로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있었고 차 안엔 마리화나와 두 명의 미성년자들까지 태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나 차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경찰차가 저희를 추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친구들에게 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차창 밖으로 버리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를 세우자 경찰은 저를 난폭운전으로 체포했습니다. 전 풀려난 뒤에 이 일을 새로 사귄 형인 갈에게 가서 털어놓았죠.
2: 에, 그래도 경찰이 네가 가진 물건들까진 발견하지 못했잖아.
0: 들켰다간 끝장나게. 난 그런 면에선 용이 주도해. 일단 함정이다 싶으면 재빨리 냄새를 맡고 조치를 취하지.
2: 근데 네가 여기서 잡는 동물들은 주로 어떤 거야?
0: 여우, 너구리, 살쾡이도 좀 있어. 돈벌이가 안 돼서 보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자, 다 왔어. 어디 뭐가 걸렸나 한번 보자. 와우, 이것 좀 봐. 여우가 잡혔어.

0: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덫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항의 황폐함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수록 말이죠. 전 마리화나를 팔기 시작했고 온갖 종류의 마약을 다 상용하는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땐 저는 매우 비열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를 몰아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만일 제가 도로에서 굴러서 죽게 된다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죠. 지옥에 갈 것으로요. 그래서 저는 혼잣말로 만일 지옥에 간다 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네 집에 모여 마약을 즐겼죠.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제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죠.
1: 안녕해. 만나서 반가워요.
0: 다들 파티할 준비됐죠? 내가 좋은 물건 갖고 왔어요.
2: 우리 이제 더 이상 말이 하나 하지 않아, 친구. 모두 수액이 여물로 져버렸어.
0: 아, 뭐야? 아, 대체 무슨 일이야?
2: 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신 거야. 그리고 신디와 나, 우리 둘 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렸어.
0: 진심이야?
2: 그래. 우린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0: 아, 됐어. 그만해. 난 그 예수에 관한 것엔 조금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들이 회심한 사실을 마음에서 애써 떨쳐버리고 마약을 판매하는 제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

0: 은밤 마약살 손님을 기다리면서 제 트럭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갖고 있던 마약과 권총을 숨기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어김없이 보안관 두 명이 들이닥쳐서 절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비밀 마약 단속 요원에게 마약을 판 것이었어요.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에 록 콘서트장에서 또다시 마약 소지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밤 저는 친구들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 젠장. 아, 경찰이 이리로 오고 있잖아.
1: 아, 무슨 일인가요?
2: 아니, 저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1: 어허라, 엘 웬칠이시군. 총일이네, 엘.
0: 네네, 알았어요. 저기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거기서!

0: 제가 경찰에게 건네주기 위해 제 권총에 손을 뻗을 때 그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말았죠.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쏜 총은 저를 빗나갔습니다. 저는 제 권총을 숨기고 친구네로 확인차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코너를 돌아서 나타나 권총을 빼드는 바람에 항복하고 말았죠. 보석금은 10,000달러였습니다. 삼촌이 대신 보석금을 내주셔서 일단 풀려나긴 했어요. 저는 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1: 앉으세요, 웰. 그리고 자초 지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0: 경찰 폭행 혐의는 말도 안 돼요. 전 총을 쏜 적이 없다고요. 그냥 차에 시동을 걸려고 애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나타나서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 총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을 찾아서 손을 뻗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총을 뽑아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아났던 거예요.
1: 그 상황에서 달아나시면 안 되죠.
0: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덫에 갇힌 동물이라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달아날 거 아닙니까?
1: 이번엔 엘씨 스스로 덫에 가둔 셈이 된 것입니다.
0: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빼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게 돼 있나요?
1: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0: 판사 앞에 서서 피고에게 테네시 주립교도소에서 최소 5년 징역을 선고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지난날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저를 사로잡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판사는 덧붙였죠. 그러나 피고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다. 판사는 제게 집으로 가서 옷가지를 챙겨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6시간을 벌게 되었죠. 우리 이제 몇 시간 남았지?
1: 2시간? 맘드식하죠. 예.
0: 이대로 그냥 영원히 달아나서 마음껏 마리화나만 피웠으면 좋겠다.
1: 너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도 내주다니. 그 판사 딱 내 타입이다.
0: 2주 반 동안 저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은 2인실에서 지내는 동안 성경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방문하셨죠.
2: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군요. 지금 읽고 계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0: 실은 아니에요.
2: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네, 저도 그 말씀을 수년 전에 교회에서 들었어요.
2: 왜 여기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형제님이 구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실

0: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 좀 더 잘 들을 걸,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듣는 거야 누구나 가능하죠. 자,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0: 예수님은 형제님을 정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형제님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1: 제 마음 깊은 곳에선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쭤보기도 왠지 두려웠죠. 그분은 전도책자를 몇 권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읽어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벽에 십자가를 그려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단지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만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이후 저는 6인실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죠. 더욱이 교도소 측에서 18명이나 되는 인원을 그 방에 넣은 후로는요.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에 제 옛 친구인 칼이 면회를 왔습니다.
2: 잘 지냈어요?
1: 어, 세상에, 깜짝이야. 형, 마약 좀 갖고 왔어?
2: 아니, 난 주님에 대해 전하려고 왔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1: 그렇구나. 고마워. 뭐 기도해줘서 아무튼 고마워. 그러니까 저기 그냥 난 마리화나 한 대 피우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2: 면회는 많이들 왔어?
1: 그냥 뭐 식구들만 오지 뭐. 가끔씩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고.
2: 주님께서 휴식을 주신 거야. 주리 교도소 대신 여기로 보내셔서 형을 살게 하신 거라고.
1: 맞아. 여기 너무 비좁고 바퀴벌레가 오글거려. 영원히 있어 왔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2: 운동하는 건 있어?
1: 어, 도로 보수반에서 일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징역 날짜에서 하루 휴가도 내줬어. 아, 내 정말 마리화나 좀 피웠으면 소원이 없겠다.
2: 그건 해답이 아니야, 엘.
1: 그래, 나도 알아, 형.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지?
2: 난 목사님이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이 네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 그분은 날 마약에서 자유케 해주셨어. 그리고 내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야. 그분께 기회를 드려봐, 엘.
1: 생각해 볼게.
2: 신디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1: 어머니 역시 수년 동안 절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칼의 말은 제가 복역을 마칠 때까지 끝없이 따라다녔고 저는 1년간의 보호 관찰을 포함한 7개월을 더 마친 후 출소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 1월에 출소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부모님 소유지에 제가 지은 방 두 개짜리 집에서 살았답니다. 저는 직장도 차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죠. 집에 돌아온 첫째 날 가래 아내인 신디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 안녕, 엘. 일찍 나오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1: 고마워요, 신디.
3: 아직 직장은 못 구하셨죠?
1: 네, 다시 사냥을 시작하려고 해요.
3: 어, 잘 됐네요. 저 이번 일요일에 우리와 같이 교회 가는 건 어때요?
1: 그날 저 더틀로우로 나갈 생각인데요.
3: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오셨는지 생각해봐요. 이젠 그분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해요.
1: 아니, 전 정말 일을 해야 해요, 신디. 돈이 급했어요.
3: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럼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돌봐주실 거예요.
1: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찾아와서 절 마약 파티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절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았답니다. 아, 여보세요?
3: 네, 아, 그냥 평범한 초대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내일 우리와 같이 교회에 가요.
1: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네?
3: 물론이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걸요. 그분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나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1: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나 두 손 다 들었어요. 같이 갈게요. 하지만 내가 단정하게 머리를 자른다거나 옷을 바꿔 입고 갈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그리고 난 아직도 차가 없으니까요.
3: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가면 돼요.
1: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제 외모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영혼 속에서 익숙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던 갈망이었죠. 찬송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했던가가 다시 되살아났죠. 마침내 목사님께서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죄책감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4: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못은 주님을 그곳에 영원히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그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으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지옥이라 부르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주님이 보이실 때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십시오.

0: 몇 가지 말씀은 죄책감에 눌린 제 영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달아나는 삶에 이미 지쳐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하게 되었죠. 저는 그분께서 절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고 제가 갇혀있는 덫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했고 제 삶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씬드에게 말했죠. 저 구원을 받아야겠어요. 제단 앞으로 걸어나갈게요.
1: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요, 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 엘.
1: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2: 성경은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선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1: 아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정말로 회개했었어요. 어렸을 때 복음을 거부했었거든요. 지나온 그 모든 세월을 주님을 위해 살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다시는 마약도 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0: 성경을 읽기 시작해. 날마다.
1: 그럴게. 그리고 교회 문이 열릴 때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게. 저는 1982년 1월 24일 그 주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고 지식과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절 목회 사역으로 부르셨고 저는 테네시, 켄터키, 그리고 플로리다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1986년 이후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설교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아내 베벌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셨죠. 현재 저는 교정 선교를 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며 예수님께서 절 자유케 해주시기 전에 저처럼 죄에 속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성수경,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정운석, 이상원.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L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0: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전으로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호떡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1: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우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다들 주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전 그동안 미뤄뒀던 집 청소를 주말에 꼭 합니다. 먼저 집 청소를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둬요. 쾌쾌했던 집안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이 공기를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상쾌한 공기를 들일 수 있거든요. 비워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면서 시작한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저는 엄수빈입니다.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집 청소해야 하고요. 또 미뤄뒀던 집안일들 참 많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말이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요, 청소하고 나면 참 마음 시원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아마 정말 탁했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맛본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더 새로워지는 이번 주말, 또 더 상쾌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마음 시원해지는 찬양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나요? 또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나요? 찬양 많이 기다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한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요.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만 되면 생각나시는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주님의 마음 담아서요. 이번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고난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어려우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루를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가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배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봤지만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풍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잔잔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주말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뜻하는 포모 증후군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이고요. 원래 매진임박, 한정수량과 같이 소비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놓치면, 완벽한 취직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이번 모임을 놓치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놓쳐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사로잡습니다. 어쩌면 태초부터 포모 증후군을 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당장 먹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잠시 그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리면 비로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무치는 그리움에 떨면서 외로워진 마음을 자꾸 아파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인생을 붙잡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칠 것을 두려워하며 늘 함께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는 주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직접 이렇게 딱 기가 막힌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내용을 알고 그냥 주술을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은 안 되고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주기도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분 자체죠, 그죠?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인격,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여도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예,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름은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가장 많이 있죠. 구별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이 구별,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막 욕도 하고, 욕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예우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자,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요. 오점투성이고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득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권력지향적이에요. 권력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갈망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을 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이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그래서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이제 요즘 한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아니. 이 부모들이 그 고집을 못 꺾어요. 못 꺾어요. 못 꺾어요. 요즘은. 참 꺾어야 되는데,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죽도록 고생한 그 사건과 그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나죠? 고집을 피웠어요. 고집을 피웠어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쌩 고생을 하는 거예요. 쌩 고생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데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어요. 난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림으로 치면 완전히 망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찬스죠.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한번 본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숱한 세월 동안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GPS 기능을 기가 막힌 GPS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낯선 길을 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꿈꾸면 그냥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형계증이 일어났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여러분, 양계장 바닥 보셔서 여러분, 수많은 닭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이 양계장 그 바닥에 너무나 안해해요. 거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띠고 있고 구체적인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뜻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딪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0: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경고예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급한 문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와 약속된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맥추절은 늦여름에 파종한 밀과 보리가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5월달쯤 되면은 싹이 나기 시작하고 6월 되면은 그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6월 중순 되면은 추수를 다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그해 첫 열매, 첫 익삭, 첫 곡식을